어디모 오냐면 여기노 오비야 에라니 오비야 란티사오 메카니 베테 무사 오비야 란티사오 오냐면 여기노 오비야 I know and I've seen and I've tested it.